그래서 고민하신 바와 같이 이 몸이란 이 아주 순수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문화적인 여러 면에서 저기 그 아시아인들과 그 미주권 그 여러 언제

0: 하지만 결국은 문화적인 어떤 몸의 그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표현 방법에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为什么会觉得小梅老师会有很多苦恼产生 DNA？那因为山老师也知道，他觉得其实这个世界上艺术节真的很多，世界各地有各种目的、各种形式的舞蹈艺术节。而且我其实做过很多的跟国外的共同创作啦、驻村艺术家啦。但是其实跟小梅老师想的一样，就是因为身体是很单纯的，它受到历史性文化各方面的影响。亚洲人跟西方人其实差异非常大，所以共同合作之后，虽然有共同的目的要编创，但是因为身体文化的差异，有很多部分是没有办法跨越的，表现方式是没有办法跨越的。
0: 그래서 저는 다름이란 고유함에 더 저도 나를 저도 그 어느 순간부터 다름이란 고유함에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하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탐구를 해야겠다는 저의 사실은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미얀마 그다음에 또뭐 여러 아세안에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다녀봤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저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양식을 담아내는 일. 이것이 우리 메이 예술 감독님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我很常问自己关于什么是不同这件事情，所以也要探究更多关于不同的课题。所以我也自己常去很多印尼啊、缅甸啊、各种亚洲各地去研究、去看。我想这些问题要从我们从哪里来，或我们要去哪里才会找得到答案。那结论是，我觉得对于这些的疑问，可能需要找到一个新的形式去解答。所以，这是我觉得小梅老师跟我要做的事情。
0: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우리 메이 예술 감독님을 2년 전에 뵙고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계기가 되면 같이 이런 공론을 나누는 아시아의 동반자가 서로서로에게 동반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흔쾌히 또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까요?
1: 我也同时在做这些思考的时候，2年前遇到了小梅老师，然后跟小梅老师的互动里面，就会发现老师真的很真诚的、认真的在想这些问题。那这些部分其实深深打动了我，所以我一直觉得希望有一天可以跟小梅老师成为对于亚洲这个身体可以一起做分享跟讨论的同伴者、伙伴。那小梅老师又主动的伸出了手，所以才有了这样的契机，我们在韩国可以做 DNA。
0: 그리고 지금 아까 작업하고 계신 AI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 那其实现在像小梅老师提到的有关 AI 的问题，或者是社会，真的是急剧的改变。那我虽然也对 AI 有一些关心。但其实我反而想要更聚焦于我们失去的是什么，而且我更想要完成的是减法的艺术。所以，如果这在我追求的这个艺术里面，如果从中有需要的话，也可以运用 AI。对，所以那我更想要用探究本质的一些形式跟小梅老师一起工作。那今年是从釜山一起开始，那关于这些我们想象的价值观或追求的一些舞蹈的力量，希望可以成为让我跟小梅老师一起推动，对下一代世代的舞者，可谓成为一种启发。那另外今年的 DNA 韩国会有来自台湾、日本、香港的一些亚洲舞者。同时，也特别安排了小梅老师可以担任导师，指导6个韩国新锐舞者的作品，而且在艺术节中演出。 那除了这以外，也有规划